0: 이거 왜 강혼한 마우 벤데기나루에
1: 호자롱혼
0: 에 마이산와 가문한 김메리네오 마 파체게알레부와 멜루오세와 구리레폴레 칼리비솔라 크레스티아가 맘마자 야레와
1: 아멘혼혼이 겨울레부 하슬로나로 팔람메
0: 왜나만나카
1: 땡큐 왜나마가뚜와바카 땡큐 메 마메루 마이엔 투멜
2: Dumela
1: mme. Mogatu.
2: Le phela ba mme.
1: Ya moha o mme na o phela jwang?
2: A phela mme.
1: Mogatu.
2: Mme ma muilwa mbiki kutsing pha ke khamolane.
1: Mme ma muilwa.
2: Ke popela ba kudi bana ba latela.
1: Eh ya mme.
2: Nda dwala tende de khusimpi. Mme ma tsalo wa ka mme o khusimpi.
1: Thank you, ma'am.